0: 높은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살로몬 엑스트라 웹